머리는 잔뜩 한 다리 넘고 귀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찢어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고래를 차르르르 흔치며 충격 벌리고

왕파를 내어 주니 도사맥을 볼제 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배대장은 금요 신방광 수요 비위난 토라 간목이 택과하여 목극토 허니 비위가 상하옵고 담성이 심하니 신경이 미약하고 해대장이 황성헌이 한담경이 자진이라.

0: 공평이 아니라니
1: 일시일맥이 조해 3회관 4인구 공천 7회 8회관 9열 13기 부쩍 8문관 자맥을 풀어주되
0: 오 실상이 급하오니 보증상으로 잡수시오